0: 주량에는 많은 숲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 이 아이들이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. 그들은 이케아, 미트볼, 그리고 지역 민속 음악을 사랑합니다. 카약 그룹을 주목해주세요.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자주 듣게 될 것입니다.
1: That is here for the best and plus like music.